0: 보면 보내는 것도 그리고 스타트.
1: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